들 벌써는 캐티 안 되는 거를 걸린 거지. 뭘 붙이야 돼? 뭘 봐봐? 아까 뭘 봐봐? 나를 뭘 붙이면 나 우다 그다니. 아이고네 그리 나를 막 그다니는. 뭘 붙이면 아이고네 미자고 나고 마사고. 우만 호 보고.

난조는 의리라가 불안해 알프레드 1번 불안 하오디 벙그라 매수 터미 맥고 너리를 풍골 너리 해놈이 바운볼 삼보 도야 의리라가 불안해 알프레드 1번 미는 조디 미 존데 민디 바르 조나르 미 존데 안 조나르 조디 레카라 자사 조디